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몇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나꽤 많이 발전했네? 나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모닝그룹버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02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그룹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희 팀장님께서 밖에서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zero to number. 요즘에는 이제 01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찬희송 모닝그룹어. 크크크, 굿모닝, 알바 역할 지대로 할게요. 청취율 이렇게 무관심한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알바들 최저 시급도 못 받지만, 해봅시다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무심하죠. 무심한데 오늘 한번 좀 대놓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딴 데는 뭐 난리도 아니더만요. Like if you tune into other radio, of course you shouldn't. But if you do, like they would give out gifts, they would do all sorts of events. 근데 우리는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또 구걸은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의로 오는 전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부탁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You know,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f you wanna talk to me, if you wanna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morning groovers, attention, attention.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of the day. 일일 일 질문 드리는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좋아요. 이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So let's all think about it.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from the past you, okay? From yourself a year ago or a month ago, whatnot. Just let me know about that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You could be better at driving compared to the past you. You could be better at cooking. You could be better at, I guess, speaking English. I'm pretty sure that you can come up with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Just think about yourself. Today, the focus is you. 오늘은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온전히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 썸머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 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6497 responded.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you know,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건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Check-in messages from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펭귄킬러 모닝 그루버,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yes, today's topic is going to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Here is Surfaces. Come with me.

Morning, Groovers, and our Alba 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해 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친 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 번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서머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선모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이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오케이,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는요. 모닝그룹을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바,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아,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Morning Groove.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OC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 감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don't know, like, get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신바모닝 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get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 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주셨고 원더헙 모닝그룹어도 오셨네요. Hello, hello.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그루버 정말 출근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써머PD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3081 모닝 그루버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 그루버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에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룹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생 모닝그룹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선생 모닝그룹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 뭐라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 모닝그룹,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 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 a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데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차니송 모닝 그룹업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아,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사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Toy Story 4 봤네. 아,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렉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스토리 같이 보는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토코너로 돌아올 테니깐요.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0117 morning groover,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It is time for our music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Here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 하고 떠올리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s,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All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Kong Biji. 어때요? 콩비지 먹느라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Ch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 라고. 아,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irgi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 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G'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G's였습니다. So yes, BG'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ee Gee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 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진우 션'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 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Bee Gees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추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K-POP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title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출을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그룹어. 굿모닝.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i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ie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ie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떡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루버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만에도 전문가가 된다.

That was real speedwagons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ell, good for you. I told you so. 요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d up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 제이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박원의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모닝 그루버, Torius 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정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